0: 나가는 돼. 올라와. 크로사 기시게를. 내가라. 크로사를 때 하나 살 텐데. 남아야.
1: 그녀.
2: 미야자키 마이코토 모아시마스. 그녀와 口가 키마센가.
0: 口가 키게나이? 뭔가. 오시카.
2: 데스가. 시고토와 오코타리마센.
3: 결국은. 俺たちが回ってくるのはバトルばっかりじゃないですか。
2: 彼女たちは健全です。さあどうぞ。

0: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
1: 정신 차려라. 만약 조사 사람으로 만주에 가면 분명히 천둥 받는다. 우리도 꼭 갈라줘. 너 설마 깡패나 걱정해 씨 가고 싶나?
0: 하지만 이분도 못해요. 데크 수도 있습니다.
1: 건강히 좋아라. 말하면 되지.
0: 요니 말 하지 않아야 합니까?
1: 물론 아니지. 아이만 나오면, 아이 나오면 무섭게 없다. 그때 가서 남편과 전되면 다 잘 될 것이다.
0: 나무 무서워요.
1: 무서워하지마. 그때를 너를 저승에 보냈지만 나는 너를 다시는 보내지 않는다. 만드신 분 만나면 그때 없이 행복한 날이 있을 거다.